0: 眨下眼礼拜四嘅 Me in Hong Kong 咧到尾声，我哋啲节目咧唔知点解系咁快嘅，好似咧流水行云咁样，两个钟咁就过去
1: 了。系啊，好似眨一眨眼就咦，两个钟啦已经。
0: 系啊，眨一眨眼，你哋姑又老咗两个钟啦。
2: 哎呀，唔好讲埋啲衰嘢，成熟咗，
1: 闻到嗰阵味，熟味。
2: 七成熟啦，而家
0: 明天都要翻工，成熟啲你。
2: 当然要啦。
0: 好，咁听日见啦。
1: 拜拜。